0: 전화 사실 지금.
1: 타타스요.
0: Service pulse 452170.
1: 3477.
0: 549. Service 231715.
1: 756.
2: Tom Ramius 4 Route to the Hospital 756.